0: 네, 또에는 기회라고 선물한 그 존대 미노토인데야 프랑코 데비타나 그때만요 buen perdedor. 인사는 그 빅토르 마누엘 나케오 호 안나벨 나케오 테만요 라 puerta de Alcalá. 반주 테만안 데나 마요데 또에나 기회 볼혼 큰촌 데 미노토.
1: RTG 1100 AM.
2: Experiencia radiofónica total.